0: 사하라는
1: 나란 가오라 가또 가자
0: 가또 가자
1: 예
0: 우랑마나
1: 우랑디에 우랑 아마르다 사발익나 안젠 쿠멀랑 디 나가라 아마르다 우랑마나 디마나 징 사하
0: 히 뭐가 비작 나오나나 시아르주나 마네
1: 에방 가오라 우트라나
0: 나란 나가 가자
1: 예 안젠 바깡 이왓 비비 슈바드라
0: 뭐라 Tak gitu?
1: Wah, sama kapisa nyangka akan di kalintang tingkau lokal kasa.
0: Tegara,
1: tega pati.
0: Ya, woi, iyo.
2: Awa.
1: Dah. Dah.
0: Wort. Woi.
1: Woi, musik sia.
0: Woi, no. Woi.
1: Sia.
0: Wah, enak.